0: 언니, 드디어 가서 몇 개야?
1: 열한 개요.
2: 해갑니다. 시디에 광등려우 시다 미마도 털어라.
3: 해주셔야 풀고 동동 쓰지 다놓으라고 미도 로시지가
1: 미도 시디 시치 니지디의 신치
4: 아유 깐 오늘 순천샤 오늘 가져보기 거기서 병원에 쓰시
3: 보셔다 这是爱情的甜蜜，你莫自家编了。